아재 미스라워 미스라워 지랄다 미스에 마디야 니나 모에 에라디야 히앙 마스라이 야스라워 아재 지랄 야 그리스 없으나 야 야야 에이 오라라라 야스라워 야스라워 야스라워 야스라워

마마마 어쓰라니 우여 어쓰라니 아야마사 하자 이나미 어덜로 아야마사 하자 우여 어쓰라니 아유미라 메세 우여 어쓰라니 실세니 야마프 우여 어쓰라니 반야 웬년이 바타타비카 바페니 와후 이엔 워보우 이 누워 세세우니 베리에니 Hey, where you're sitting?

0: 하네.
1: 사람을 쏘지 마와 안돼 사람을 쏘지는 뻔마 바로 얘기 모아 누자야 두에니 하스로 왔지 아 와리야 메라 타 사람을 아니 녀대 저러시 판샤노 두만 아야 봐 사람 이 대치래 내 이름이 세 디 지저스 여봐 이 숨은 니에메 니나바노 에 대디 이 프리호 세뉴미라이 워브라 스와체비 르바 와브라 버부아 미와산 카크라비 마우세 니아 워산이 아프리모 바노 니디디 지저스 니아 어찌 아프리모 바노소 아 에예 예수 크리스토도 니디 에니 지저스 사 워브라 스와체리 바노 후베비 파 니아 메 카우포니 세 메 카우포 예수 크리스토 아 마우세 Yes, my name is Hain, and what come on? That's how many power put up on one. So many men in a big channel. Nani are saying that, a big year. Power to Yawan Yakopo, Niotia, what's that?